0: sat yet on doing it ad way in ho haddi upquit isla sakalan yelindi ukho hit ad e on da fili husky hit ad gogat ladia det sinin at de lady de quit a ha one it lanadi ukho e good di he one on din at ad tida ye he ked not this on antina
1: de ye yesunda ye jeto ei ni cha tredi kunza ye da yi ja zale da ko ha da ye ta se wu ne da ki ta pain ke sa ti ha ba ye ko de ye li ni e ko la su ni ha ra ta ne a la su ha ta ne su ba ye na ta de den de su ye sha ti ha le ka wo ha di ye de ri ni den yi she se ye ta ada esse desde jornal de vídeo finate da delen descendo com as uma que a pia de dias que dele se de o que dele de chata ada que Deus não tá de dine e da filhinha de dia a da mãe ele um lá de ande o que anda e que Deus vai fazer que ele leve tem sabe não te tem a nele da in chatin din dai ta si kya sadi ke din na ko
0: ha
1: da hazan me he che ai che han da ye chin le che pa ai che ve a si ku le a da na da e ye ku le da za na sri wa da se za se da mi ga ye ta ki le la le ki wa ho di la sa chin da ki han ye It's a gay yell on the gay, yes, again, it is a clear, can't see it clear.
0: Huh?
1: Doesn't have to see it in the truth, I'll tell you, it's So you watch here on that print power of that. And the party and part of that jailer, the other jailer, the other jailer, today, journals are working at you. I tell them how to be, I need to go already. だしやじだからはしゃ。なかやじゃ。いや、けど、あれ、疲れが出るんじゃけど。うん。あ、その、疲れやじゃ。で、どうかはり。いちゃかじになるじゃけど、だめ。だい、なじけてて、でかいけど、だめじゃけど、あれ。あ、さんれじゃ。あ、しゃりんだじゃ。いや、せかいてね、けど、かり。 世界は、あれで何ね。うん。何か、誰かで、世界に。しな、それしゃれが、もう、ずれてたのか。せっかく、ない、うんで、いずれてて。また、あ、しゃ、ざーにかな、かはにゃ、にゃ、にゃ、にゃ、にゃ、にゃ、にゃ、にゃ、にゃ、にゃ、にゃ、にゃ、にゃ、にゃ、にゃ、にゃ、にゃ、にゃ、にゃ、にゃ、にゃ、にゃ、にゃ、にゃ、にゃ、にゃ、にゃ、にゃ、にゃ、にゃ、にゃ、にゃ、にゃ、にゃ、にゃ、にゃ、にゃ、にゃ、にゃ、にゃ、にゃ、にゃ、にゃ、にゃ、にゃ、にゃ、にゃ、にゃ、にゃ、にゃ、にゃ、にゃ、にゃ、にゃ、にゃ、にゃ、にゃ、にゃ、にゃ、にゃ、 那卡拉哈子吃哈子他一天这卡拉哈子他几乎到一个时候这哪些会客人时候他洗澡口味千万年问的人说他这卡拉一大批训的啊这咋你的一点给你要是那些人误会的那他这样的人知道他没有那么的你这看你这个他现在也是一个那他下了这个转的那一直那里天也从那里打这他的电话你知道吗他打架是危机的一天打给我我一阵子给你给我我去他抓的吧那一打下了他把他写在这里那一写完你一得几个一起接几个的
0: 哈
1: 一我看到呢那个个个的是个他你还是活的你连看那个的那个车里去见那听人家的直接去见是你去我给人家赢钱你看我钱那你看是我老大也拿赢钱也跌那车了你看那车子
0: 哈
1: 那些朋友的也抓家是人带天是的是的那啊是的那我是那我是 da mane ayo seki yeso naru ta gachi naru ite yeto ge da ji gachi na te na ite hashi za da ti ke ge ho ni wo ge tsa ge da wo da go ho da ise ru cha de da shin da ra ka yeso ge da ti wo ge tsa ga chi wo da go ho ni sha na da ga an ye ji da ti na ra ite Oda yezon de lunga si ta yezon no wala li. Da si da ne din le ye woye ta. Oda na ge ge tse kru me aka. A si e tza wa e tza. A ti e ha ti e da si e ge kunde kwe e tza. Da a tza da ge di e wishe e ge di zi e tu la mu vi da. U li. Da si ka da ni a da he wang le kwe. 我只能说话说这个的呢吃到那些地呢啊我现在吃几个人的你吃到这个地的话我还得吃我吃喝地呢吃喝什么些是呢啊啊我那吃那吃到那过的那到你这个你以前的啊我给那个地的我给那个地啊你的那一些大概的吃几个的
2: 我记得人家啊还是我去给他们那一那儿有台有时候他是这个和给领导打送来之前进出的时候来之前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们他
1: 사자 집대처럼 지금 오고 계신 나자 나 이시가 대학에 타르시아라 그다시 우리 시절에 같이 하다는 세월에 나가 그저게 돼 이거 신경하나 그래서 통한 얘긴 나도 나비 나비야 원한데 다코홀리 예수 살선 제워기 대지에 같이 내 그러니까 그건 다시 해야지 되어야지. 나 후회하고 니안을 가이다. 나게 다시 이해해 주라. 근데 다. 나 하니 다라 이자 파해. 하즈네. 이거 해서 데리고지. 이거 자 기자는 다다 내지. 이제 좀 더 다시 이제 단을 들어야지. 아니 아니 저기 이제 다 그네 살아 그다 어째 실리는 다리 뒤지게 했다네나.
0: 하.
1: 하하니 다기스가 라이달네. 그네 이제한테 또 타기 후에도 드셨을지 세례다지. 시다리. 아니 마시에 후에 뒤에 그 전다 타세우네. 아니 이제 마시에 후에. 나 에드나시나 시가디에 하니 я мозаго діяні хац вот діяні я зогезна не сети кілька тих динали далі це гоже та дегоче це на чуже що там та ще за зони кон за драго та зніма не хочіть кани зони один зони люди да діва до не фуане Masiyeti na defu.
0: Ha masila.
2: Да, вот, здесь, вот. Hello, did think a hit armat adamant a hit a nits on high sea. A travic, Kugunshi, Zahiati, Nakibut, and that Giki at Zonde. Gababin Tierhit a Kugunshi, Zero, get that Paton, the Lihit a Kugunshi, Sadda a Kuhit a Zero, get that Patone. For good hope it a Zagriati, Zero, get that Paton. For the yard, Tagot of that Gokun. Fort McPherson, na kigut o da edza, yati kun hit ad, eddi edza it atleht, e zero get awetun. Fort Reliance, tad se sin lagut o da eddi, inda kun sada ake ed, eke tagut o da eddi, tledlin kun hit ad, sada ag uhigun si inchlegut o da edza, hobat sa hit ad, sada ag uhigun si sin lagut o da gokun. Gami tia hita agun si sin lagut on tago kun. Hatlon de hita sada a wakia kuhigun si sin lagut on tago kun. Enube hita kugun si he zaat in inchle gut on tagi hi edza. Kisoke hita sada a kuhigun si dingut on tago kun. Klegun li hita sada a kuhigun si zero get awatun. Paul attack. Sada a wakhe kuhigun si na kegut on dat gokun. Sag sarber hit a di dzinke kungin neke zaat in. nakhegot dagi hetza somba ke sondingo tsantago kho taktiak takita zat e zero keta watu tishit ahita agosi zero keta watu alahok tokita did seke dagi she isego tsantae za he zat e wokwet ye ta kugosi wo she tsungbyat in nakhegot tsantago kho wat ye zero keta watu kutsa kuhita kugosi he nakhegot tsantago kho Da di lot some back see la goods on that and the other.
3: I'm Larry Kay, host of Indigenous in Music. Join me every Friday night at 9:30 on CKLB Radio for a 2-hour musical journey with great Indigenous music from across Turtle Island. You'll hear today's rising stars and legendary performers bringing you rock, pop, country, blues, reggae, and so much more. We'll introduce you to artists, stories, and cultures behind the scene. Jump into our circle and discover your next favorite artist every Friday at 9:30 on CKLB Radio on 101.9 FM. You can also listen live anywhere on cklbradio.com. Indigenous in Music with Larry Kay. Your musical journey starts here.
4: Hello, I'm Bobby Cretchen, and you're listening to our Aboriginal radio station, CKLB. We'll be right back. Don't turn that dial.